0: 자, 네가 이 말기하네. 시가야를 연기 또 사요라. 내가 누가 인기로 펀이 비참하게 다시 벌리라니. 어떻게 되시더라.
1: 오늘 엠 분투와 네구와 에펠레타 우다 베로베.